이따 파디 러블리스 미스터 맨 인 더 문 이지 훈테 조 하즈 하즈 다니데다 타 누다츠 실라 나게아 이르테 운훈테 나 누다츠 실라 나게아즈 울레 Sitsafunahladafunide Gudinahitsunide Hanle de birthday greetings Hanle de anniversary Hani hi wut i Hatsudine Yutsu Sitse keni de hi Tsufunahlasunile Hani le de yatichi Iyi hi Hani hitse dine Phone number de get a Naidi lit a Sitsaguata sunile 1-855-966-2552 dunk any det a inle ek din silai silai so ton ek ta na ke silai silai na ke